11일까지 훈촌시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은 104억 원을 실현해 동기 대비 106% 증가했으며 지난 분기보다 150일 앞당겨 100억 원 관문을 돌파했습니다. 산업발전은 비약적인 성장을 실현해 지역 대외무역 경제의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끄는 강력한 동력으로 됐습니다. 훈촌 종합보시구 물류 분배 중심 변경 창고에서는 러시아로 발송될 화물이 정연하게 적재돼 있고 물류 설비도 질서 있게 가동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은 절차에 따라 상품 선별, 포장, 라벨 부착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포장된 물품들은 다국 물류 방식을 통해 훈촌 통상구를 거쳐 러시아로 수출됩니다. 목전에 훈촌 종합보시구 다국전자상거래 9610 무역액은 83억 8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114% 증가했으며 다국전자상거래 1210 무역액은 3억 9천만 원으로 동기 대비 236% 증가해 다국전자상거래 상품 무역액 증가율이 대폭 상승했습니다. 올해 1회 훈촌 종합보시구에서는 변경지역 지리적 우세와 종합보시구, 종합시험구 정책의 종첩 효과를 심층적으로 발굴하고 봉사 보장 조치를 끊임없이 심화해 중대 대상 착지와 집결을 흡연했습니다. 대러시아 개방 통로에 의탁해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여러 다국전자상거래 편리화 혁신 조치를 착지시켜 기업들의 국내외 2개 시장 개척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구 물류 통로를 원활히 해 산업 사슬 집결 발전 태세를 형성함으로써 업무 규모와 발전 품질의 동시 향상을 실현했습니다. 여서 훈촌시에서는 플랫폼 단체를 더욱 공고히 하고 국제 시장을 확대하며 업태 모식을 풍부히 하고 협력 경로를 넓혀 다국전자상거래 종합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다국전자상거래 산업의 질적, 양적 성장을 추동함으로써 전성 개방형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튼튼한 버팀목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6일 단오절을 앞두고 훈촌 통상구 입경대청에서는 단오의 먹과 정취, 공문의 모인 예술, 종로 단오 민속문화 실천 활동이 막을 올렸습니다. 활동 현장은 아늑하게 꾸며져 짙은 단오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대청 안에는 편민 봉사, 무형문화 유산 전시, 종이학 체험 등 구역이 마련됐으며 입경 관광객들은 발길을 멈추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몰입식 체험을 즐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은 전 과정에서 세심한 봉사로 종해 관광객들에게 단오 풍속을 소개하고 문명 관광 지식을 보급했으며 현지 도시 문화를 홍보했습니다. 무형문화 유산 전시 체험구역 열기는 뜨거웠는데 전승희는 현장에서 정교한 전시 작품을 오려내고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오색실 팔찌를 묶어주며 무형문화 유산의 매력을 전했습니다. 종이학 체험구역에서는 은은한 약초 향기가 가득했는데 삼일꾼은 양생 지식을 보급하고 관광객들이 직접 합향주 단오 향낭을 제작하도록 지도하면서 전통 단오 문화를 몰입식으로 체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훈촌시 당위 선전부의 총괄과 훈촌시 문화방송 및 관광국, 훈촌시 새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양중심에서 협조 지지하에 훈촌 출입경 편방 검사소, 훈촌시 하남가도 영상사회구역 무형문화유산단체, 북경통인당 훈촌약국위원회사 등 여러 부문의 연동으로 거행됐습니다. 활동은 훈촌 변경 통생구 특색에 입각해 문화로 관광 발전을 추동하고 문명 실천으로 문화적 기반을 다지며 전통 명절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보여주면서 전통 문화 전파와 문명 관광 선전의 심층 융합으로 당풍 해운 다채 훈촌 도시문화 IP를 빛냄으로써 중화 우수 전통 문화가 국문 일선에서 독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7일은 14번째로 되는 전국 저탄소일이며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간에도 속합니다. 연변주 생태환경국 훈촌시 분국에서는 주제 선전 활동을 개최해 녹색 저탄소 생산 생활 방식을 창도하고 대중이 녹색 저탄소 발전 이념을 실천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올해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주간 전국 저탄소 1회 주제는 각각 에너지 절약의 새로운 기점, 저탄소의 미래로, 녹색 조난 전민동행입니다.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주간은 6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선전활동에서 3일꾼들은 각각 훈춘 로희 식재료 농업발전위원회사, 훈춘시 해동가도 록원사회구역에 가서 선전단, 선전 팜플렛을 발부하고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시행시간과 중대의 및 기업 공민이 생산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 사항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오수시설 점검도 진행하고 생산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도 해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 지식을 가열층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리념을 고양했으며 군중들이 양식 절약, 물 절약, 좋은기 절약, 녹색 소비, 녹색 출행의 환경 보호 의식을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녹색 발전의 양호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6월 17일 훈춘시 하남가도에서는 그대가 있기에 아름다운 훈춘이 있어 당원 선행 전국 문명도시 공동건설 계를 활동을 전개해 기층 당조직과 당원의 선범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국 문명도시의 상시와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구간별 책임, 전역 피복, 철저한 책임, 장기 효과 관리 보호 원칙에 따라 하남가도에서는 책임 구역을 8개로 나누고 가도 기관 각 사회구역 촌급 연합 소조에서 각각 구역을 나누어 책임지게 했으며 책임 임무 관리 보호 책임 및 상시와 순찰 기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부 성원의 직책 분공을 세분화하고 인원 배치, 물자 보장, 현장 감독 지도, 선전 인도 등 각항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관할구역 녹화 사업 방면에서는 이식 표준에 엄격히 따라 작업을 규범화하고 이식식품을 엄격히 관리해 이식한 구역마다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확보했습니다. 이번 당원 선행 전국 문명도시 공동건설 계를 활동은 하남가도의 도로 녹화 품질을 가열층 향상하고 거리구역 환경을 미화했으며 군중들이 주동적으로 녹색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문명건설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유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졌습니다. 다음, 6월 16일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훈촌시 신안가도 락원사회구역과 연합으로 따뜻한 단호, 경민 한마음을 주제로 공동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 민경과 사회구역 3일꾼들은 쫑즈, 달걀 등 위문품을 들고 독고로인을 위문했습니다. 이어서 함께 쫑주를 빚고 향랑을 만들며 단오 민속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평안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珲春타국전자상거래상품무역액이반년앞당겨100억원을돌파했습니다珲春시에서단오의먹과정취공문에모인예술종로단오민속문화실천활동을거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올해1회珲春시에서는정책의중첩효과를효과적으로발휘하면서대외무역의새업태새동력을육성하고무역규모를지속적으로확대해왔습니다6월10일까지珲春시다국전자상거래상품무역액은104억원을실현해동기대비 106% 증가했으며지난분기보다150일앞당겨100억원관문을돌파했습니다산업발전은비약적인성장을실현해지역대외무역경제의안정적인상승세를이끄는강력한동력으로됐습니다珲春종합보시구물류분배중심변경창고에서는러시아로발송될화물이정연하게적재돼있고물류설비도질서있게가동되고있습니다노동자들은절차에따라상품선별포장라벨부착작업을진행하고있었는데포장된물품들은다국물류방식을통해珲春통상구를거쳐러시아로수출됩니다목전에珲春종합보시구다국전자상거래구역일공무역액은83억8천만원으로동기대비 114% 증가했으며다국전자상거래1위일공무역액은3억9천만원으로동기대비 236% 증가해다국전자상거래상품무역액증가율이대폭상승했습니다올해1회珲春종합보시구에서는변경지역지리적우세와종합보시구종합시험구정책의중첩효과를심층적으로발굴하고봉사보장조치를끊임없이심화해중대대상착지와집교를흡인했습니다대러시아개방통로에의탁해경영환경을지속적으로최적화하고여러다국전자상거래편리화혁신조치를착지시켜기업들의국내외두개시장개척에조력하고있습니다또한통상구물류통로를원활히해산업사슬집결발전태세를형성함으로써업무규모와발전품질의동시향상을실현했습니다이어서珲春시에서는플랫폼단체를더욱공고히하고국제시장을확대하며업태모식을풍부히하고협력경로를넓혀다국전자상거래종합능력을끊임없이향상시켜다국전자상거래산업의질적양적성장을추동함으로써전성개방형경제의고품질발전에튼튼한부팀목을구축할방침입니다다음소식입니다6월16일단오절을앞두고珲春통상구입경대청에서는단오의먹과정취공문에모인예술종로단오민속문화실천활동이막을올렸습니다활동현장은아늑하게꾸며져짙은단오분위기를자아냈습니다대청안에는편민봉사무형문화유산전지종이약체험등구역이마련됐으며입경관광객들은발길을멈추고적극적으로참여하며몰입식체험을즐겼습니다자원봉사자들은전과정에서세심한봉사로종해관광객들에게단오풍속을소개하고문명관광지식을보급했으며현지도시문화를홍보했습니다무형문화유산전지체험구역열기는뜨거웠는데전승희는현장에서정교한전지작품을오려내고러시아관광객들에게옷색실팔찌를묶어주며무형문화유산의매력을전했습니다종이약체험구역에서는은은한약초향기가가득했는데삼일군은양생지식을보급하고관광객들이직접합향주단오향낭을제작하도록지도하면서전통단오문화를몰입식으로체험할수있게했습니다이번활동은珲春시당위선전부의총괄과珲春시문화방송및관광국珲春시새시대

문명실천 선전교양중심에서 협조 지지하에 훈촌출입경편방검사소 훈촌시 하남가도 영상사회구역 무형문화유산단체 북경통인당 훈촌약국위원회사 등 여러 부문의 연동으로 거행됐습니다. 활동은 훈촌변경통생구 특색에 입각해 문화로 관광발전을 추동하고 문명실천으로 문화적 기반을 다지며 전통 명절을 통해 도시 브랜드를 보여주면서 전통문화 전파와 문명관광선전의 심층 융합으로 당풍해운 다채 훈촌 도시문화 IP를 빛냄으로써 중화 우수 전통문화가 국문 일선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7일은 14번째로 되는 전국 저탄소 일이며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간에도 속합니다. 연변주 생태환경국 훈촌시 분국에서는 주제 선전 활동을 개최해 녹색 저탄소 생산 생활 방식을 창도하고 대중이 녹색 저탄소 발전 이념을 실천하도록 추동했습니다. 올해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간 전국 저탄소일의 주제는 각각 에너지 절약의 새로운 기점, 저탄소의 미래로 녹색 조난 전민 동행입니다.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 주간은 6월 15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선전 활동에서 3일꾼들은 각각 훈촌 로희 식재료 농업발전위원회사, 훈촌시 해동가도 로건 사회구역에 가서 선전단, 선전 팜플렛을 발부하고 중화민공화국 생태환경법전의 시행시간과 중대의 및 기업 공민이 생산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 사항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 오수시설 점검도 진행하고 생산 과정에서 부딪힌 문제도 해답했습니다. 이번 활동은 에너지 절약과 탄소 감소 지식을 가열층 보급하고 녹색 저탄소 리듬을 고양했으며 군중들이 양식 절약, 물 절약, 전기 절약, 녹색 소비, 녹색 출행의 환경 보호 의식을 수립하도록 인도함으로써 녹색 발전의 양호한 분위기를 적극 조성했습니다. 본 방송국 소식입니다. 6월 17일 훈촌시 하남가도에서는 그대가 있기에 아름다운 훈촌이 있어 당원 선행 전국 문명도시 공동건설 계를 활동을 전개해 기층 당조직과 당원의 선범, 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전국 문명도시의 상시화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구간별 책임, 존역 피복, 철저한 책임, 장기 효과 관리 보호 원칙에 따라 하남가도에서는 책임 구역을 8개로 나누고 가도 기관 각 사회구역, 촌급 연합 소조에서 각각 구역을 나누어 책임지게 했으며 책임 임무 관리 보호 책임 및 상시와 순찰 기재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도부 성원의 직책 분공을 세분화하고 인원 배치, 물자 보장, 현장 감독 지도, 선전 인도 등 각항 사업을 총괄했습니다. 관할구역 녹화 사업 방면에서는 이식 표준에 엄격히 따라 작업을 규범화하고 이식식품을 엄격히 관리해 이식한 구역마다 아름다움을 이루도록 확보했습니다. 이번 당원 선행 전국 문명도시 공동건설 계를 활동은 하남가도의 도로 녹화 품질을 가열층 향상하고 거리구역 환경을 미화했으며 군중들이 주동적으로 녹색을 사랑하고 보호하며 문명건설 사업에 참여하도록 이끌어 공동건설, 공동치리, 공유의 양호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국 문명도시 건설 사업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다졌습니다. 다음, 6월 16일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에서는 훈촌시 신안가도 락원사회구역과 연합으로 따뜻한 단호, 경민 한마음을 주제로 공동건설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활동에서 권하출입경 변방검사소 민경과 사회구역 3일꾼들은 쫑즈, 달걀 등 위문품을 들고 독고로인을 위문했습니다. 이어서 함께 종주를 빚고 향랑을 만들며 단오 민속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평안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이상 요소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새珲春통상구가정식으로기능시험단계에진입해길림성대외개방의전년창구를전력으로구축하게됩니다珲春시홍수방지감염대처사포치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인대사무요원의조사연구조에서전시공업기업지능화개소디지털전환및고품질발전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18일새珲春통상구에서처음으로열대의다국전자상거래화물차량이순조롭게출경통관시험을완성했는데이는이통상구가정식으로기능시험단계에진입했음을표징합니다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등지도일꾼들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당면새珲春통상구는시험과검사시정과보안을동시에하는사업기제를엄격히집행하고있으며매3일마다인류통관업무를초과하는절주에따라상품차해산물등전품목의통상구업무시험을질서있게추진하고업무피복요원을지속적으로넓히며통관절차를최적화하면서검수신고와심사총체적투입등각항마무리공략사업을총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새珲春통상구는7월중순에정식으로전면투입돼전품목규범화상시화통관운영을실현할예정입니다성당외개방포치를시달하고공략속도를높여珲春통상구를강대히건설하기위해새珲春통상구는국내인류변경통상구표준에맞추어계획건설됐는데총체적건설수준시설배비와종합봉사능력은전국동료변경도로통상구의최상위권을차지합니다통상구기능배치는과학적이고합리적인바8개입경과8개출경화물검사통로10개입경과10개출경여객검사통로를설치했습니다여기에부대적으로표준화창고저장지혜감독관리등완벽한기초시설을갖추어각종다국업무의장원한발전수요에전면적으로부응할수있습니다통상구수용능력은비약적인향상을실현해종합수용능력은원래통상구보다3배이상향상됐습니다년간화물통관능력은200만톤년간출입경인원은200만명으로설계해전성대러시아다국무역증량수요를충분히감당할수있습니다통상구가전면개방되면珲春의변경지역위치와다국산업오실을충분히방출하고다국전자상거래해산물수입완성차수출등특색무역업태를지속적으로장대시켜전성대러시아의개방의종합수순을전면적으로제고하게됩니다다음소식입니다6월18일珲春시에서는홍수방지감염대처사포치회의를소집해날씨형세를분석하고강우예방사업을안배포치했습니다회의에서는근난시기기상상황을통보하고전성홍수방지사업화상회정신을전달했으며지난라운드강우대응사업을돌이켜보고분석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珲春은변경지역에위치해있으며산간지구와하천이많고국지성폭우의돌발성이강합니다각관련부문에서는재해와위험이발생하기쉬운지역에초점을맞춰조사범위를지속적으로확대해야합니다특히시구역에서는국지적인단시간집중호우로인한도시침수발생가능성에주목하고배수관망준설및청소작업을상시적으로추진해야합니다책임자를명확히해각촌마을의홍수재해방지대응조치를항목별로점검하고지역별로철저히시달해재해방지구조의마지막1m 를원활히해야합니다문제를유추해내면서전시경보시설호출응답설비위성전화등에대해전면적인점검과정비를실시해설비가실제로사용가능하고원활히작동하도록확보해야합니다구체적인인원에게시달해극한상황에서도정보가신속히전달받고지시가원활하게하달될수있도록확보해야합니다구조물자를사전에저수지현장에배치해극한상황발생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24시간 당직과 지도 간부 인솔 근무 제도를 엄격히 시달해 통신이 원활하고 정보 보고가 즉시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당직 인원은 비상대응 절차와 대응 기제를 숙지해 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지시를 가장 먼저 전달하며 위험 상황을 가장 먼저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 홍수방지지휘부에서는 명절 기간 당직 근무를 강화하고 무단 이탈, 근무 누락, 정보 지연 보고 및 은폐 보고 등의 문제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당직 공백으로 인해 재난 당의 적기를 놓치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8일 훈천시 인대 상무위원회 보주임 왕사용이 조사연구소를 이끌고 전시 공업기업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고품질 발전 상황에 대해 조사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조사연구소는 선으로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 길림성 구건정흥약업위원회사, 훈천로희식재료농업발전위원회사 등지에서 지능생산라인, 디지털화 설비운영, 및 생산관리 등 상황을 현지에서 살펴보고 각 기업의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추진 조치, 개조 성과, 발전 계획을 상세히 요해했으며 전시 공업 경제 운행 및 규모 이상 기업의 디지털화 지능화 전환 대상의 추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조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전통 산업의 전환과 승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설비 승격, 지능 개조, 디지털 능력 보유를 통해 기업의 생산, 관리 효능과 제품 품질을 효과적으로 제고해 양호한 산업 디지털화 발전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소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지능화 개조, 디지털 전환 발전 방향을 고수하고 과학기술 혁신으로 산업 승격에 에너지를 부여하며 설비와 기술의 교체를 가속화하고 기업의 경영 효율과 시장 경쟁력을 제고해야 합니다. 대중소기업의 단계식 전환을 추동하고 지능제조 모범기업을 육성하며 시범견인 역할을 발휘해 산업사슬의 전반적인 승격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자금, 인재, 기술 등 발전 난제를 정밀하게 해결하고 지원 정책을 시달하며 봉사 보장을 최적화해 공업산업이 고급화, 지능화, 록셰화해로 안정적으로 매진하도록 추동해야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7일 훈천시 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는 훈천시 도시관리 종합행정집법대대 훈천시 정화가도 당사업위원회와 연합으로 정동서구역에서 당창건 105주년 헌례, 문명도시 건설의 당원선행 조제당일 자원봉사 활동을 거행했습니다. 전시 226명의 시 직속기관 당원 간부 종업원들이 환경정돈 행동에 참여했습니다. 정돈 현장에서 당원 자원 봉사자들은 분공 협력해 서구역 도로, 녹화대, 복도, 구석 등 구역을 전면적으로 청소해 백색 쓰레기를 줍고 폐기 잡동산 일을 정리하며 장기간 방치된 위생 사각지대를 제거하면서 서구역 환경 문제를 철저히 정돈했습니다. 이번 조제당일 자원봉사 활동은 당 건설로 문명도시 건설에 에너지를 부여하고 조직 생활 진지를 기층 일선에 옮겨 당원 자원 봉사와 노후 서구역 환경 승격을 깊이 융합시켰습니다. 다음 단계 훈천시 직속기관 사업위원회에서는 당 건설로 기층 7일을 인솔하는 장기 효과 기제를 지속적으로 심화하고 상시적으로 당원들을 조직해 사회구역에 내려가 문명실천 자원봉사를 전개하며 당원의 모범적 역할로 전민 참여를 이끌어 전국 문명도시 건설에 강력한 합력을 응집할 방침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단오절이 다가오면서 짙은 명절 분위기가 훈천의 거리와 골목마다 가득 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명절용 상품을 구입하거나 직접 전통 미식을 만들며 생활의 온기 속에서 전통 명절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훈천의 각 대형 슈퍼마켓과 시장에는 중주와 오리알 등 제철 상품들이 가시로니 진열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양한 종류의 중주가 시장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상가에서는 여러 가지 맛과 자유로운 조합의 판매 방식으로 많은 소비자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완성품 종주를 구매하는 것 외에도 많은 시민들은 직접 종주를 만들며 단오절 풍속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고서 상가에서는 종주잎, 찹쌀, 대추 등 각종 원재료를 판매해 시민들의 구매를 흡인하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전통 미식부터 직접 만든 맛까지 현재 훈촌의 거리와 골목은 종주 향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활기와 기대감 속에서 전통 명절의 정취는 더욱 깊고 진하게 무르익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6월 18일 훈촌시 해동가도 용김사회구역 세일대 관

0: 인권심사위원회에서는 훈촌시 제1소학교 3학년 5반 사생 학부모와 함께 연된 소방 구조 기동지대 훈촌 대대에 가서 소방과 이어진 동심으로 평안한 단오맞이 교회 실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현장에는 짙은 단오절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소방대원들은 단오절의 유래, 민속 의미와 애국 이야기를 들려주며 전통 명절에 담긴 가곡 정신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적 자신감을 수립하고 애국심을 가지도록 인도했습니다. 이어서 아이들은 붓으로 계란의 채색 그림을 그리며 다채로운 도안으로 평안과 아름다운 명문을 기원하고 전통 민속의 독특한 운치를 직접 감수했습니다. 아이들은 계란을 소방 지존원에게 전하면서 명절 축복을 보내고 서로 간의 거리를 좁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구역의 녹화대는 원래 공용 공간이지만 개별적인 주민들에 의해 개인 채소밭으로 개간돼 환경을 파괴하고 오염시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이익도 손상시키고 도시 형상도 크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늘의 기자는 취재 시 여러 서구역에 채소를 재배하는 현상이 존재하고 어떤 서구역에는 심지어 반복적으로 정돈해도 재발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녹색을 파괴하고 채소를 재배하는 행위는 원래의 녹화 식수를 훼손하고 도시의 면모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비료로 인한 냄새는 주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도 엄중한 영향을 주어 적지 않은 주민들의 반감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녹색을 파괴하고 채소를 재배하는 현상은 작은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공의식의 결핍함을 반영합니다. 도시 문명은 모든 주민들이 공동으로 수호해야 합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주인 의식을 수립하고 자각적으로 공공 녹화를 애호하며 녹지를 사설호에 조명해 냄새를 씹는 행위를 벌이고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푸르름이 완연한 도시 환경을 공동으로 수호하기를 바랍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영, 아나운서 진혜였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6월도 벌써 하순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변동 많은 날씨는 떠나기 아쉬운 듯 우리 곁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 내리거나 굳은 날씨에는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느낌인데요. 이맘때 날씨는 워낙 변덕이 심하고 기온 기복도 심한 만큼 감기 지수 높습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알맞은 옷차림으로 건강을 지키시는 건 기본이겠고요. 농민 여러분들께서는 날씨 변화에 따라 알맞은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상세한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훈촌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7도. 춘화 최저 기온은 15도, 최고 기온은 26도. 하담은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8도. 양포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7도. 마천자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7도. 경신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6도. 반석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8도. 삼가자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8도. 영안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8도. 밀강 최저 기온은 16도, 최고 기온은 27도. 방천 최저 기온은 17도, 최고 기온은 24도.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六点九，珲春人民广播电台音乐之声。
1: 珲春人民방송국입니다뉴스입니다먼저오늘뉴스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새珲春통상구가정식으로기능시험단계에진입해길림성대회개방의전년창구를전력으로구축하게됩니다珲春시홍수방지감염대처사포치회의가소집됐습니다珲春시인대사무요원의조사연구소에서전시공업기업지능화개소디지털전환및고품질발전상황에대해조사연구를진행했습니다아래상세한내용을들으시겠습니다6월18일새珲春통상구에서처음으로열대의다국전자상거래화물차량이순조롭게출경통관시험을완성했는데이는이통상구가정식으로기능시험단계에진입했음을표징합니다시정부시장이며시범구관리위원회주임인장림국등지도일꾼들이활동에참가했습니다당면새珲春통상구는시험과검사시정과보안을동시에하는사업기제를엄격히집행하고있으며매3일마다인류통관업무를초과하는절주에따라상품차해산물등전품목의통상구업무시험을질서있게추진하고업무피복면을지속적으로넓히며통관절차를최적화하면서검수신고와심사총체적투입등각항마무리공략사업을총괄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새珲春통상구는7월중순에정식으로전면투입돼전품목규범화상시와통관운영을실현할예정입니다성당외개방포치를시달하고공략속도를높여珲春통상구를강대히건설하기위해새珲春통상구는국내인류변경통상구표준에맞추어계획건설됐는데총체적건설수준시설배비와종합봉사능력은전국동료변경도로통상구의최상위권을차지합니다통상구기능배치는과학적이고합리적인바8개입경과8개출경화물검사통로10개입경과10개출경여객검사통로를설치했습니다여기에부대적으로표준화창고저장지혜감독관리등완벽한기초시설을갖추어각종다국업무의장원한발전수요에전면적으로부응할수있습니다통상구수용능력은비약적인향상을실현해종합수용능력은원래통상구보다3배이상향상됐습니다년간화물통관능력은200만톤년간출입경인원은200만명으로설계해전성대러시아다국무역증량수요를충분히감당할수있습니다통상구가전면개방되면珲春의변경지역위치와다국산업오실을충분히방출하고다국전자상거래해산물수입완성차수출등특색무역업태를지속적으로장대시켜전성대러시아의개방의종합수순을전면적으로제고하게됩니다다음소식입니다6월18일珲春시에서는홍수방지감염대처사포치회의를소집해날씨형세를분석하고강우예방사업을안배포치했습니다회의에서는근한시기기상상황을통보하고전성홍수방지사업화상회정신을전달했으며지난라운드강우대응사업을돌이켜보고분석했습니다회의는다음과같이강조했습니다珲春은변경지역에위치해있으며산간지구와하천이많고국지성폭우의돌발성이강합니다각관련부문에서는재해와위험이발생하기쉬운지역에초점을맞춰조사범위를